0: 来你挂住阿妈啫，终须有日见面嘅。你而家响市嚟到修行，唔应该有杂念噶。出家人要抛开七情六欲得噶。
1: 我明白啦，师傅。
0: 仲有啊，近来我个内侄潘必正嚟咗呢处读书，不过你呢，除咗摘花之外，就唔好出花园咁多啦。
1: 我而家都系想摘啲花敬神之嘛，我去啦，师傅。
0: 哦，